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Music Boutique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 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Grammy-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분이 계신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Neon이라는 베이시스트 있는데 he's known as the bassist for Prince. Prince 이제 session bassist로도 이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So Atomic Habits. The fixed member isn't so important, but more like, you know, who is here for this jam, kind of. 이번 공연에는 누가 모였는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밴드를 정의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좀 너무 이 쿨한

하다 너무 그루비한데 it sounds just so free.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o you're listening to Atomic Habits 듣고 계시죠? Inglewood Motel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그러니까 이 곡은 I think you have to listen to it via live version. 이 곡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왔는지 I'm not sure. 근데 because what makes this track really outstanding is you can kind of notice how the musicians interact with each other. 연주자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이 인터플레이라고 하죠. I think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vibe, you will love this track. 베이스나 드럼의 그룹도 너무 좋고요. 그죠? Very minimal sounding too. But sounds so groovy, don't you think? 그래서 Atomic Habits, Inglewood Motel 이들의 좀 작업 방식이나 어떤 이 활동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Next Band also kind of have that kind of you know format when it comes to membership of the band. 다음 트랙은 이 Scary Goldings라는 밴드인데요. It is more of a project because it is led by this organist, Hammond organ을 치시는 Larry Goldings라는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it just involves different players every time.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왔는지, 누가 연주하는지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And this track by Scary Goldings features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John Scofield, jazz guitarist John Scofield. 아까 또 이제 그 Prince jazz bassist라고 말씀드렸었죠. I just mentioned the track before Atomic Habits, the bassist Mono Neon, the Prince session bassist. He is part of this song as well. 그래서 와, fantastic musician that's going to participate in this song.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Scary Goldings라는 프로젝트의 곡인데요.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This song is titled Cornish Hen. One, two, three.

Sca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s,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believe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재밍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t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잼 밴드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잼 밴드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 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군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뮤직보티크는요,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들의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편곡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Today on Music Boutique, I'd like to talk about what I believe to be the greatest supporter of singer-songwriters, the arranger. 어떻게 보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나 작곡가, 이 프로듀서보다도 덜 알려진 게 바로 이 편곡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In many ways, the role of an arranger is less recognized than that of the artist, the composer, and even the producer. 하지만 뭐 어떤 아티스트는 이 작곡하고 편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프로듀서는 편곡을 같이 하는 프로듀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편곡자를 완전 다른 분으로 따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you know, some artists write and arrange their own music, and some producers take on the arranging duties themselves, while others bring in a dedicated arranger to do the job. 편곡자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은 곡에 이제 옷을 입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To put it simply, the role of the arranger is to dress the song.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냥 정의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편곡자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곡을 봤죠. 코드 정도는 이제 갖춰진 그런 곡을 봤습니다. 그 곡을 받아서 어떤 구성과 전개, 또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리듬감을 입혀서 완성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So in most cases, the arranger takes the melody and the chords of a piece with lyrics and decide how the song will be structured, how it will unfold, what kind of musical color, rhythm it will be given to make it complete.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요의 이 훌륭한 편곡자들 분들을 좀 조명을 할까 합니다. Let me start with who I consider to be my own pick of probably the best arranger ever in Korean music.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편곡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조동익 씨입니다. 조동익 씨는 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날의 멤버였죠. He was the other half of the duo 어떤 날 along with the 이병우. 조동익 씨는 정말 많은 곡을 편곡을 하셨어요. He's probably arranged more than 1,000 songs during the course of his career. 그래서 어떤 곡을 솔직히 이렇게 가져와야 될까도 상당한 고민이었는데 일단 생각나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This one is kind of special because he actually wrote this song as well. 작사, 작곡, 편곡까지 직접 담당을 하신 곡인데 이 박학기 씨의 곡인데요. It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 think the way to know whether it's a good arrangement, I think easiest way to do it is if you listen to a song that was released like 30 or 40 years ago and it sounds still very good. 지금 들어도 이 촌스럽지 않고 완성도가 높고 여러 면에서 그런 곡이라면 일단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좋은 편곡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This song is kind of special because, you know, 조동익 doesn't write that many songs, right? But this one he wrote and arranged himself.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박학기입니다. 향기로운 추억.

향기로운 추억, 박학기, arranged by 조동익. Remember, this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되었으니까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나요? Sounds very classy still, doesn't it? 그 당시에는 참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 보사노바적인 어떤 리듬이 쓰여졌죠. And you can hear the classical guitar and very minimal arrangement. 80년도에 나왔던 곡, 90년도에 나왔던 가요도 이렇게 이런 어떤 텍스처를 가진 가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익 씨의 편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This one is by 장필순. As you know, 장필순 and you know 조동익 are married. 장필순 씨의 음악을 대부분의 이제 곡들을 조동익 씨가 편곡을 하셨는데 I especially love this song by 장필순. 원래는 이제 포크나 이제 모던 락 성향으로 이제 많이 노래들을 부르셨는데요. 장필순 씨가 as you know she was kind of centered around the folk style and the modern rock style. But this song was kind of incorporates a lot of electronic samples. 그래서 뭔가 이 아주 막 과하지 않은 그런 일렉트로닉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준 그런 곡인데 하지만 또 장필순 씨의 어떤 음색이나 어떤 뮤지컬리티를 살린 상태에서 이 아주 훌륭한 편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못 들어보신 쓸만한 그런 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So this is 장필순 Helicopter arranged by 조동익.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Music Boutique segment, the arranger edition of Music Boutique. 이 편곡자 에디션은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So, we started off with who I consider to be probably the greatest arranger of all time in Korea, 조동익. 박학익 씨의 향기로운 추억 먼저 들으셨는데, 모모님께서 박학희 씨의 곡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듣던 기억 느끼며 들으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그때는 이런 가사 느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Kind of I get teary-eyed, kind of reminiscing the days of listening to this song when I was younger. And how could a younger version of me understood lyrics like this?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 장필순 씨의 곡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음악인데 EQ님은 일렉에 끌리시는 타입. Right. I love that song, Helicopter, because it definitely suggested a new direction for the artist 장필순. And it was made possible by the arrangement and the producing of 조동익. 뭐 물론 이 곡에서는 이제 편곡자의 이제 역할 그 이상이었죠. 아예 프로듀싱 자체를 조동익 씨가 했기 때문에 I think a great producer and arranger what they can do for the artist is steer them to a direction that they wouldn't have thought of. The artist wouldn't have thought of themselves. 아티스트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또 프로듀서 또 이 편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조동욱 씨는 정말 탁월한 편곡자였다고 생각합니다. And this one, next track is by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어떤 날이라는 듀오는 이제 조동욱 씨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그런 듀오였죠. 이병우 also was a great arranger. Although 이병우 wasn't really prolific with his arrangement work, 많은 다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ones that he did work on was really good ones. 이 양희은 씨의 노래인데요. 그해 겨울이라는 노래인데 91년에 이제 발표된 양희은 씨의 데뷔 20주년 앨범이었습니다. So at the time, 이병우 was studying in Austria. Austria에서 이 어떤 날 이제 해체 이후에 유학을 하던 중에 이제 이병우 씨가 이 곡을 이 앨범을 양희은 씨와 같이 만들었는데 it was very simple, just one classical guitar and 양희은's singing, and that was pretty much it. 근데 양희은 씨 본인도 이 정말 애착을 가진 음반 중에 하나로 이 앨범을 꼽으신다고 합니다. 91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t was just the one guitar and one vocal, one take. 그러니까 양희은 씨 말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됐다라고 하셨는데 I think 진짜 it was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그 이병우 씨의 그 나일론 기타 그 어레인지먼트가 진짜 너무 세련됐고 와 진짜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양희은 with 이병우 그의 겨울.

0: That was 그해 겨울 양이은 arranged by 이병우 and composed by 이병우 as well. So in this case, he was the composer, arranger, and the producer. 그쵸? 오늘은 이제 편곡자로서의 역할만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So what 양이은 said about this album, right?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991년 앨범은 원 기타 원 보컬로 내가 숨을 데가 없다. 죽자고 노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As you can see, there's no effects or layers of sound that can be a safeguard for your voice. 그죠? 그냥 아주 raw한 클래식 기타와 목소리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위스덤님께서는 마치 슈베르트의 가곡 같기도 해요. Exactly. Sounds like Schubert's lyric song. I think that's what 이병우's background. I think he was studying classical guitar in Austria at the time. I think that's why where his influence kind of came from.
1: The background is 텅빈 학교 운동장의 태극기만 한 instrumental by 이병우. Let's listen just a bit more and come back with part two of the show.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and sometimes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 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서머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모닝그룹어들 준비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총총총총 넘나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리메이크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요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quiz for you morninggroupers because today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of a certain song. Wonder what song that might be?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that we are about to listen to. Very easy, Morning Groovers. If you think that you are aware of a lot of different kind of music,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or even though you're not an expert, if you're fully aware about the song that you're about to listen to, go ahead, give it a try, send in your answer,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원곡자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거. 자, 오늘은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혜륜이라는 가수의 앞자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It's not a Korean song. It's actually a song from Taiwan. And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you're going to be guessing the original artist. 이 원곡자는 또 한국 가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만 노래를 들어볼 거기는 한데 원곡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혜륜의 앞자 원곡. 자, 원곡자 힌트 드릴게요. 동물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오늘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요. 파티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 클럽 가나? 동물들이 가는 클럽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So animal friends are about to throw a party tonight. Hot, hot party tonight. But where is the venue? I think they're going to a club. So what kind of club are they going to? 무슨 클럽이길래 동물들이 가는 클럽 무슨 클럽일까요? Zoo club?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리메이크 들으면서 원곡자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잖아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remake. This is 소혜륜 앞자.

So we listened to 소외륜 앞자, 그리고 이 앞자에 가로치고 The Duck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When you heard that sound, da, da, da, da, that refers to a duck sound, actually, according to the song information. 그래서 오리소리라서 딱딱딱, 이걸 약간 흉내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But anyways,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a minute.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주주클럽? 동물들이 가는 클럽, 주주클럽 이렇게 맞추신 거군요. 리메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크크, 어머어머, 매번 서프라이즈의 모닝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솔직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거든요. So we want to surprise you every single day. So it worked. 그리고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브, 주즈클럽의 노래군요. 이 노래도 리메이크인 줄 몰랐네요. 저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뚜둥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Welcome to our open chat room. 다라라라라. 이쪽은 우리 영H님이시고요. 다라라라. 우리 선생님이 인사하고 계시고요. 저기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하고 계시네. 다라라라. 빼박 90년대생 어떤 효과음이죠? 다라라라라. But back to 때때때, not 다라라라라. 때때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체육부장님 크크크크 주주클럽이라니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주주클럽 나는 나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 주다인 누나 센티멘탈도 듣고 싶어요. So 주다인 was the member of 주주클럽, right? 닥터페이퍼님 깜짝이야 우리 주주들에요. Shocking Give It Up Club이라고 쓸려했는데 진짜였네요. 이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추시려고 했던 이 예리함. 우리 모닝그루버들 너무 잘하신다.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t this. How can you guys be guessing in just like 3 minutes? 이 노래가 3분 동안 나가거든요. 3분 안에 여러분들 이 정답을 맞추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뮤직 엑스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the answer will be revealed. And yes, 주주클럽 정답입니다. 딩동댕. 주주클럽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클럽을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주주클럽을 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주클럽의 노래 제목도 달라요. The song title is different too. 나는 나. I am me. 맞아요. 전 이거에 100% 공감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We're all different kind of human beings. 나는 나. 뭐 어쨌든 이 제목이 좀 꽂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Let me give you a short briefing of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of these two songs, okay? To talk a little bit about 주주클럽 나는 나, it was originally released by the Korean modern rock band back then, 주주클럽, in 1996. 9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나는 나 became an instant million seller hit in Korea back then, driven by its catchy alternative rock sound and distinctive vocal style. Very distinctive indeed. 정말 흉내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보컬이었어요. 난 많은 사랑들 나나나나나 했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그 특유의 창법이 있는데 난 누구에게도 밝힐 수 있어. 자꾸 따라하게 되는 묘한 매력의 주주클럽. 약간 저는 그 당시에 크랜베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You know the vocal from the Cranberries? Yeah, I think 주주클럽's vocal, she didn't sound exactly the same, but she kind of resembled the vocal from Cranberries from my perspective. 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ut to talk about this remake, 소혜련, Tracy Sue라고도 하는데요. 이 Duck, 앞자라는 노래인데, this is obviously Taiwanese pop singer Tracy Sue. She released her

remake later that very same year, back in 1996, actually, turning the track into an explosive hit across Taiwan. And interestingly, the quirky duck concept successfully revamped Sue's image into a leading idol and also boosted Juju Club's international profile, too. 이렇게 또 의외의 리메이크 곡 그런 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죠? 비록 좀 90년대에 나온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다인 씨, 주주클럽의 멤버잖아요. She actually, well, not so recently anymore. I think the year was back in 2020. She appeared on a TV show called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그 좀 근황을 알린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And she even shared news about her battle with cancer. 그래서 좀 희귀한 그 항암 치료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 one hit wonder지만 명곡 남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래를 되게 실력 있게 부르시던데 독보적이잖아요.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just in a second. 이 원곡을 저희가 곧 있으면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After I introduce a few more messages from you guys. 우리 KC 모닝 그룹께서 You are looking good this morning. Oh, are you talking about me, Summer? Like, are you watching me right now? 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지? 어제 팩해서 그런가? 근데 이 모닝그룹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right now, you're gonna see a logo, Morning Group logo, and right next to that logo, there is me, a picture of me. Believe it or not, that is me.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입고 있는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AI 같은 그 인물이 딱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토샵을 하실 수가 있지?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모닝그룹. 언젠가 회사 좀 잘 돼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 싹 한번 새로 찍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우리 Marco Polo Morning Giver says Hi, 지금 생방인가요? 매일 아침 내 귀가 즐거워요. 내 귀의 캔디. 그렇구나. 여러분들 좀 좋은 노래와 어떤 저의 그런 건방지고 좀 깝죽깝죽되는 제 목소리와 함께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는구나. Well, anyways, welcome to the program, Marco Polo. Looks like you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I have to really try to promote about our open chat room as much as I can. 이 오픈 채팅방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방송 안 할 때도 여러분들끼리 막 인사도 건네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따뜻한 그런 모닝그루버들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lright, so here is one more message about that go-to spot. 단골집에 대해서 또 다른 문자가 있어서 요거 소개하고 노래 들어볼게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부산에는요, 땡땡국밥이라고 엄청난 순댓국 맛집이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 로컬도 늘 웨이팅을 걸어야 해서 점점 먹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 수영 보내놓고 그 사이에 대기 걸어놓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아이 끝나고 같이 먹으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부산 오시면 꼭 추천해요. 대기를 걸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는 거예요. 뭔가 좀 한산한 시간에? Yeah, this is the thing about visiting Koreans go to places in Korea. 맛집을 좀 가시려면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아요. It's like a huge competition. You need to download a few apps to set the queue of that restaurant. It's not easy.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맛집들 좀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가잖아요. You know, we are able to discover these restaurants, good restaurants indeed. We get so much informa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elderly, it got me thinking that it'll be not so easy for them to visit these places. 근데 사실 어른들도 이런 데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뭐 웨이팅 걸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좀 젊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막 슬픈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맛돌이 식당 즐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다그 캐치땡땡 이거 어플로 다돼 있고 이래가지고, 아, 저 좋다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You know, we just gotta do as we are told to do to enjoy that great taste of a food at a restaurant. 하플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요즘엔 좀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우리 민줄리나맘님께서, 어머, 피디님, 셔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해피데이입니다. 라고 칭찬 하나 겟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민줄리나맘. 셔츠 앞으로 좀 자주 입어볼까요? 맨날 반팔만 입다가 오늘 한번 기분 내봤습니다. But anyways, morning goobers, going back to our remake rewind,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Juju Club, 나는 나.

啊啊 ，mic check mic check， 5 3 4 5 you two with or without you， it is time for 노래방 코인을 넣어주세요 동전을 넣어주세요 please insert your coin 5 1 2 8 next song will be reserved 다음 노래 예약 완료 좋아요 여러분들 I don't know if you know probably you would know that I'm a huge rock lover 저는 또 락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soft rock, modern rock 뭐 어쩌고저쩌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heavy metal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ike everything 저는 락, 기타와 드럼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드럼은 윤동혁 감독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Queen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s I tie
1: my body,
0: my body bruised.
2: 나 막 멍들어 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1: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Be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랬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 is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에는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일어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다음 rock and 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0: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t to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루버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모닝 그룹의 썸머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It's feel,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요.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어. SHV? 신흥배 모닝그룹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VIVO radio. 민들레는 맘들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은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I'm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那个 Rock and Roll Everyone Rock Never Dies 좋아요 공산주의모닝그룹 떡볶이 아닌가요? 전 3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3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3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짠 날아줘 못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I ha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착착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a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Hey, hey, you,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그룹밤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our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서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 볼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Fashion Back in the Days. 지금부터 라떼 패션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는지, 라떼는 어떤 걸 좀 입어줘야 킹카, 퀸카가 될 수 있었는지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throwback fashion in your generation. 라떼는 멜빵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화장실 가기에는 조금 불편해도 패션을 위해 감수하고 입었었죠. 이런 사연 좋습니다. Or you can send in something like back in the days, sunglasses that had light color were in fashion. My sunglasses were square shape and the color was coral pink. 혹은 라떼는 캉캉치마가 유행했었어요. 아, 젤리 슈즈도 같이 유행해서 한 세트.

세트로 입고 다녔어요.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었나요? 관련된 사연을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Wonder Girls with Nobody.

0: 秋。
1: Welcome back to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is fashion trend back in the days.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더걸스 노래 듣고 왔죠. 복고의 아이돌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라떼 패션 관련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리 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June0289 Morning Groover. 라떼에는 남자 머리에 무스 바르는 게 유행했었어요. 앞머리를 깔끔하게 무스로 정리를 해줘야 진정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느끼한 헤어스타일이에요. Back then, it was really trendy to apply mousse to men's hair. To become a true fashionista, you had to neatly style your bangs with a mousse. Looking back now, it's such a dated, outdated hairstyle. 무스 바르는 걸 유행 진짜 많이 했던 걸로 기억.

하고 있어요. 그걸 듬뿍 머리에다가 발라서 그 꼬챙이빗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얇은 빗으로 한번 샥 빗어주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느끼한데 무스를 바르는 건지 기름을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나 K 모닝그룹업께서 저 때는 스키니진이 대유행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색상으로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색깔들이 더욱 과감해져서 색깔별로 스키니진이 다 나왔었죠. 소녀시대가 스키니진을 유행시키는데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스키니진 절대 못 입어요. 피가 안 통해요라고. Back then, skinny jeans were all the rage. At first, everyone had a pair of neutral colors, but later on, the colors became bolder, vivid, and skinny jeans came out in all different colors. Girls' generation seemed to have played a big role in popularizing skinny jeans, and now I definitely can't wear skinny jeans. They are too tight for me. 스키니진은 진짜 건강에도 안 좋은데 꽤나 몇년 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처음에 저도 무난한 색깔 회색 톤으로 된 스키니진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새빨간 색깔과 그다음에 완전 파란 색깔 이런 것들도 많이 입고 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녀시대가 이 스키니진을 유행을 시켰잖아요. G 노래 때문에 아마 유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그 노래로 춤을 추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수련회 때. 갑자기 또그 수련회 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스키니진을 안 입고 다른 곳을 입고 춤을 췄었는데, 스키니진 입었으면 좀 소녀시대 같았을까요? 죄송합니다.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throwback fashion items. 계속해서 라떼 패션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peaking of girls' generation, let's take a listen to G.

So I talked about my little dance performance back in high school, dancing to the song G by Girls' Generation. And I told you guys that I wasn't wearing any skinny jeans when I was doing the performance. 그래서 박우리 팀장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입고 춘 거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옷은 입었고요. 이때 미니스커트를 입었었어요. 너무 과감하죠? 근데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이 소녀시대 노래 G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카라의 Rock Your Body랑 같이 뭔가 이렇게 매쉬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믹싱을 해서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두 곡을 쳤거든요. 근데 메인이 카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스커트에다가 스타킹을 신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But anyways,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explore cherishe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old-fashioned items. 오늘은 라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829 Morning Groover said, Do you remember the brand Get Used? That brand was really trendy in my generation, and wearing a tight t-shirt with white pants was a thing. 아, 이 쫄티라고 하죠. 정말 몸에 쫙 붙는 그런 반팔 티셔츠에다가 와이드 팬츠를 입는 건 요즘에도 근데 이런 패션 유행하지 않나요? 아, 쫄티까지는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와이드 패션은 또 워낙 유행을 하니까 요즘 다시 유행은 돌고 돕니다. 아, 스키니진 다들 버리셨나요? 나중에 스키니진 유행 돌아오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운데요. 전 스키니진 너무 불편해서 안 입고 싶거든요. 우리 0312 모닝그룹업께서 떡볶이 코트 아시는 분? 학생 때는 이거 하나씩 다 입고 다녔어요. 솔직히 지금 봐도 교복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듯해요. 떡볶이 코트 저도 입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거의 문신 수준으로 몸에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저 때는 에메랄드 파란 색깔, 또 튀는 색깔을 좋아했었어서 제가 그런 색의 떡볶이 코트를 입었었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도 떡볶이 코트 입으셨나요? Anyways, I'm gonna be back with more of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WOW, Kara, Rock You.

Thank you so much for reminiscing my memory, 박은희 팀장님. 학교 빡세 듣고 왔습니다. 1245님 그룹업께서 제가 학생 때는 힙합 패션이 유행이라 체인을 바지에 달고 다니는 거 많이들 했었죠. When I was a student, hip-hop fashion was trendy, so people used to wear chains hanging from their pants. A lot of people did it. 이 체인 달고 다니는 거 저 초등학교 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입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말고요. 힙합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힙합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Ring My Bell by Dynamic Duo 그리고 featuring Naol.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0: 건 뭐죠?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Music Boutique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네,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you know, Grammy 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분이 계신데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o you're listening to Atomic Habits 듣고 계시죠? Inglewood Motel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그러니까 이 곡은 I think you have to listen to it via live version. 이 곡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왔는지 I'm not sure. 근데 because what makes this track really outstanding is you can kind of notice how the musicians interact with each other. 연주자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이 인터플레이라고 하죠. I think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vibe, you will love this track. 베이스나 드럼의 그룹도 너무 좋고요. 그렇죠? Very minimal sounding too. But sounds so groovy, don't you think? 그래서 Atomic Habits, Inglewood Motel 이들의 좀 작업 방식이나 어떤 이 활동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Next Band also kind of have that kind of you know format when it comes to membership of the band. 다음 트랙은 이 Scary Goldings라는 밴드인데요. It is more of a project because it is led by this organist, Hammond organ을 치시는 Larry Goldings라는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it just involves different players every time.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왔는지, 누가 연주하는지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And this track by Scary Goldings features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John Scofield. Jazz guitarist John Scofield. 아까 또 이제 그 Prince Jazz bassist라고 말씀드렸었죠. I just mentioned the track before Atomic Habits, the bassist Mono Neon, the Prince session bassist. He is part of this song as well. 그래서 와, fantastic musician that's going to participate in this song.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Scary Goldings라는 프로젝트의 곡인데요.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This song is titled Cornish Hen. 1, 2, 3.

Sher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think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jamming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t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잼밴드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잼밴드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Yes, Fish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awesome jam band. So if you listen to this song, Fish Free, their live version, 이게 지금 이제 곡이 3분 48초였거든요. If you listen to their live version, it's like usually 8 or 10 minutes long.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 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 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거든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직부티크는요,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들의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편곡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Today on Music Boutique, I'd like to talk about what I believe to be the greatest supporter of singer-songwriters, the arranger. 어떻게 보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나 작곡가, 이 프로듀서보다도 덜 알려진 게 바로 이 편곡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In many ways, the role of an arranger is less recognized than that of the artist, the composer, and even the producer. 하지만 뭐 어떤 아티스트는 이 작곡하고 편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프로듀서는 편곡을 같이 하는 프로듀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편곡자를 완전 다른 분으로 따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you know, some artists write and arrange their own music, and some producers take on the arranging duties themselves, while others bring in a dedicated arranger to do the job. 편곡자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은 곡에 이제 옷을 입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To put it simply, the role of the arranger is to dress the song.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냥 정의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편곡자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곡을 봤죠. 코드 정도는 이제 갖춰진 그런 곡을 봤습니다. 그 곡을 받아서 어떤 구성과 전개, 또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리듬감을 입혀서 완성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So in most cases, the arranger takes the melody and the chords of a piece with lyrics and decide how the song will be structured, how it will unfold, what kind of musical color, rhythm it will be given to make it complete.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요의 이 훌륭한 편곡자들 분들을 좀 조명을 할까 합니다. Let me start with who I consider to be my own pick of probably the best arranger ever in Korean music.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편곡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조동익 씨입니다. 조동익 씨는 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 멤버였죠. He was the other half of the duo 어떤 날 along with the 이병우. 조동익 씨는 정말 많은 곡을 편곡을 하셨어요. He's probably arranged more than 1,000 songs during the course of his career. 그래서 어떤 곡을 솔직히 이렇게 가져와야 될까도 상당한 고민이었는데 일단 생각나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This one is kind of special because he actually wrote the song as well. 작사, 작곡, 편곡까지 직접 담당을 하신 곡인데 이 박학기 씨의 곡인데요. It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 think the way to know whether it's a good arrangement, I think easiest way to do it is if you listen to a song that was released like 30 or 40 years ago, and it sounds still very good. 지금 들어도 이 촌스럽지 않고 완성도가 높고 여러 면에서 그런 곡이라면 일단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좋은 편곡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This song is kind of special because, you know, 조동익 doesn't write that many songs, right? But this one he wrote and arranged himself.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박학기입니다. 향기로운 추억.

향기로운 추억, 박학기, arranged by 조동익. Remember, this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되었으니까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나요? Sounds very classy still, doesn't it? 그 당시에는 참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 보사노바적인 어떤 리듬이 쓰여졌죠. And you can hear the classical guitar and very minimal arrangement. 80년도에 나왔던 곡, 90년도에 나왔던 가요도 이렇게 이런 어떤 텍스처를 가진 가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익 씨의 편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This one is by 장필순. As you know, 장필순 and you know 조동익 are married. 장필순 씨의 음악을 대부분의 이제 곡들을 조동익 씨가 편곡을 하셨는데 I especially love this song by 장필순. 원래는 이제 포크나 이제 모던 락 성향으로 이제 많이 노래들을 부르셨는데요. 장필순 씨가 as you know she was kind of centered around the folk style and the modern rock style. But this song was kind of incorporates a lot of electronic samples. 그래서 뭔가 이 아주 막 과하지 않은 그런 electronic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준 그런 곡인데 하지만 또 장필순 씨의 어떤 음색이나 어떤 뮤지컬리티를 살린 상태에서 이 아주 훌륭한 편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못 들어보신 쓸만한 그런 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So this is 장필순 Helicopter arranged by 조동익.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Music Boutique segment, the Arranger edition of Music Boutique. 이 편곡자 에디션은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So, we started off with who I consider to be probably the greatest arranger of all time in Korea, 조동익. 박학익 씨의 향기로운 추억 먼저 들으셨는데, 모모님께서 박학희 씨의 곡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듣던 기억 느끼며 들으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그때는 이런 가사 느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Kind of I get teary-eyed, kind of reminiscing the days of listening to this song when I was younger. And how could a younger version of me understood lyrics like this?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 장필순 씨의 곡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음악인데 EQ님은 일렉에 끌리시는 타입. Right. I love that song, Helicopter, because it definitely suggested a new direction for the artist 장필순. And it was made possible by the arrangement and the producing of 조동익. 뭐 물론 이 곡에서는 이제 편곡자의 이제 역할 그 이상이었죠. 아예 프로듀싱 자체를 조동익 씨가 했기 때문에 I think a great producer and arranger what they can do for the artist is steer them to a direction that they wouldn't have thought of. The artist wouldn't have thought of themselves. 아티스트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또 프로듀서 또 이 편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조동욱 씨는 정말 탁월한 편곡자였다고 생각합니다. And this one, next track is by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어떤 날이라는 듀오는 이제 조동욱 씨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그런 듀오였죠. 이병우 also was a great arranger. Although 이병우 wasn't really prolific with his arrangement work, 많은 다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ones that he did work on was really good ones. 이 양희은 씨의 노래인데요. 그해 겨울이라는 노래인데 91년에 이제 발표된 양희은 씨의 데뷔 20주년 앨범이었습니다. So at the time, 이병우 was studying in Austria. Austria에서 이 어떤 날 이제 해체 이후에 유학을 하던 중에 이제 이병우 씨가 이 곡을 이 앨범을 양희은 씨와 같이 만들었는데

it was very simple. Just one classical guitar and Yang Yeon's singing. And that was pretty much it. 근데 양희은 씨 본인도 이 정말 애착을 가진 음반 중에 하나로 이 앨범을 꼽으신다고 합니다. 91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t was just one guitar and one vocal, one take. 그러니까 양희은 씨 말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됐다라고 하셨는데 I think 진짜 it was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그 이병헌 씨의 그 나일론 기타 그 어레인지먼트가 진짜 너무 세련됐고 와 진짜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양희은 with 이병우 그의 겨울

0: that was 그해 겨울 양이은 arranged by 이병우 and composed by 이병우 as well. So in this case, he was the composer, arranger, and the producer. 그렇죠. 오늘은 이제 편곡자로서의 역할만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So what Yang Hyun said about this album, right?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991년 앨범은 원 기타 원 보컬로 내가 숨을 데가 없다. 죽자고 노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As you can see, there's no you know effects or layers of sound that can I don't know be a safeguard for your voice. 그죠? 그냥 아주 raw한 클래식 기타와 목소리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위스덤님께서는 마치 슈베르트의 가곡 같기도 해요. Exactly. Sounds like Schubert's lyric song. I think that's what 이병우's background. I think he was studying classical guitar in Austria at the time. I think that's why where his influence kind of came from.
1: The background is 텅 빈 학교 운동장엔 태극기만한 instrumental by 이병우. Let's listen just a bit more and come back with part two of the show.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It's a really strange radio for sure because, and sometimes you can listen to English, Korean at the same time, but sometimes a little bit of Spanish and then a little bit of French, my quirky voice. 온갖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또 들을 수 있는 참 이상한 라디오다 싶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But anyways,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was I Wanna Dance with Somebody by Whitney Houston, the legend. And that was obviously the answer. That was the song that Rosa Diaz was referring to. And she tried really, really hard to read out the lyrics for you guys. And if you could guess the answer, you did a great job. So let's read your messages right now. 정답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가지고, 8890모닝 그룹은요. 크크크크크크크 답은 포기하고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아침부터 큰 웃음 감사합니다. 아, 답이 없으시구나. 그냥 웃다가 끝나셨구나. So you just started laughing and ended up laughing without sending the answer because you were busy laughing. That's fine, that's fine. 이것도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웃기만 하다 끝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정답 못 맞추셔도 돼요. Nobody's threatening you. 즐거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우리 로사 디아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You're welcome. 우리 3151 모닝 그룹어. 아니, 답을 어떻게 맞춰요? 웃다가 끝났어요. 다재다능한 울산마 PD 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답을 놓치세요, 여러분들. 듣다가 감상하시다가 그냥 놓쳐버리시네. 그냥 다들 이러시나 봐요. 오호, 껄껄껄. 이게 뭐지? 아, 쟤좀 웃기네. 오호호. 뭐야, 뭐야.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약간 이런 거죠. 나 근데 뭐 해야 돼? 이런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체육 부장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톰 홀랜드와 젠다야 테니스 경기를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예쁜 장면이 떠오르네요. Okay, so you're referring to a specific scene from a movie, I suppose. 저만 몰라요? 저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건가요? 이거 뭐 오디세이는 또 아닐 거고, 그쵸? 저만 지금 약간 동떨어져 있나요? Can you be more specific on your response?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는 척하고 싶다. 우리 얼짱님께서 크크크크크크 굉장히 정이 많을 것 같은 로사 디아스 이모님 윈니 아레니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윈니 아레니 그러니까 정 되게 많아 보이시기는 해요. 막 되게 스페니쉬를 중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So she spoke a little bit of Spanish during her lyrics reading and yeah she seemed to be very very down to earth too. Ay mi amor oh 내 사랑 막 이러면서 막 come on eres mi bonita 막 이러면서 되게 되게 칭찬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았어요. 우리 로사 디에스 우리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Whitney Houston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reat job, Morning Groovers. You guys did a fabulous job in guessing the answer correct. I Wanna Dance With Somebody. I Wanna Feel The Heat With Somebody.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게 춤 미친 듯이 추고 싶은 그런 모멘트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부르기 적당한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The legend for sure. Now, you must have one of those songs that, you know, makes you feel super hyper and upbeat. This is like one of the songs that definitely makes me dance for sure. 이 노래를 저는 가만히 들은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딱 정말 저한테 에너지를 막 부스트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The great songs never die, Morning Groovers. But anyways, that was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I don't know if you guys enjoyed listening to it, but I had such a great time. 어쨌든 전 재밌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Just a reminder of today's topic once again.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have been worried about so much but turned out to be completely fine.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막 걱정한 거에 비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겪어보니까 별일 아닌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Who do we have? We have Irene Cara, Flashdance, What a Feeling.

Remake Rewind。모닝 그룹어들 준비되셨나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총총총총 넘나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리메이크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께서는요,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A little quiz for you, morning groovers, because today we a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make of a certain song. Wonder what song that might be. And that means you will need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track that we are about to listen to. Very easy, morning groovers. If you think that you are aware of a lot of different kind of music, if you think you're a music expert, or even though you're not an expert, if you're fully aware about the song that you're about to listen to, go ahead, give it a try, send in your answer,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원곡자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거. 자, 오늘은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혜륜이라는 가수의 앞자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It's not a Korean song. It's actually a song from Taiwan. And we're gonna be listening to this song and you're gonna be guessing the original artist. 이 원곡자는 또 한국 가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만 노래를 들어볼 거기는 한데 원곡자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혜륜의 앞자 원곡. 자, 원곡자 힌트 드릴게요. 동물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동물 친구들이 오늘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요. 파티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 클럽 가나? 동물들이 가는 클럽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So animal friends are about to throw a party tonight. Hot, hot party tonight. But where is the venue? I think they're going to a club. So what kind of club are they going to? 무슨 클럽이길래 동물들이 가는 클럽 무슨 클럽일까요? Zoo club?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열심히 해보시고요. 이 리메이크 들으면서 원곡자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잖아요. So let's take a listen to this remake. This is 소혜륜 앞자.

So we listened to 소외륜 앞자, 그리고 이 앞자에 가로치고 The Duck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When you heard the sound da da da da, that refers to a duck sound actually, according to the song information. 그래서 오리 소리라서 딱딱딱 이걸 약간 흉내낸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But anyways,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a minute. 우리 얼짱님께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주주클럽? 동물들이 가는 클럽, 주주클럽 이렇게 맞추신 거고요. 리메이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크크, 어머어머, 매번 서프라이즈의 모닝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솔직히 매일매일 여러분들 서프라이즈 해드리고 싶거든요. So we want to surprise you every single day. So it worked. 그리고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브, 주즈클럽의 노래군요. 이 노래도 리메이크인 줄 몰랐네요. 저 오픈 채팅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오픈 채팅방에 뚜둥 입장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Welcome to our open chat room. 다라라라라. 이쪽은 우리 영H님이시고요. 다라라라. 우리 선생님이 인사하고 계시고요. 저기 우리 체육부장님 운동하고 계시네. 다라라라. 빼박 90년대생 어떤 효과음이죠? 다라라라라. But back to 때때때, 나 따라라라라, 때때때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체육부장님, 크크크크, 주주클럽이라니? 라고 해주셨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주주클럽, 나는 나.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 주다인 누나, 센티멘탈도 듣고 싶어요. So, 주다인 was the member of 주주클럽, right? 닥터페이퍼님, 깜짝이야. 우리 주주들에요. Shocking, give it up, club이라고 쓸려했는데, 진짜였네요. 이 힌트만 듣고 정답을 맞추시려고 했던 이 예리함. 우리 모닝그루브들 너무 잘하신다. You guys are doing a fabulous job at this. How can you guys be guessing in just like 3 minutes? 이 노래가 3분 동안 나가거든요? 3분 안에 여러분들 이 정답을 맞추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뮤직 엑스퍼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So the answer will be revealed. And yes, 주주클럽 정답입니다. 딩동댕. 주주클럽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클럽을 가봤자 어딜 가겠어요? 주주클럽을 가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주클럽의 노래 제목도 달라요. The song title is different too. 나는 나. I am me. 맞아요. 전 이거에 100% 공감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 We're all different kind of human beings. 나는 나. 뭐 어쨌든 이 제목이 좀 꽂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Let me give you a short briefing of the whole entire remake process of these two songs, okay? To talk a little bit about 주주클럽 나는 나, it was originally released by the Korean modern rock band back then, 주주클럽, in 1996. 96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나는 나 became an instant million seller hit in Korea back then, driven by its catchy alternative rock sound and distinctive vocal style. Very distinctive indeed. 정말 흉내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보컬이었어요. 난 많은 사랑들 나나나나나 했는 걸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따라할 수 없는 그 특유의 창법이 있는데 난 누구에게도 밝힐 수 있어. 자꾸 따라하게 되는 묘한 매력의 주주클럽. 약간 저는 그 당시에 크랜베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You know the vocal from the Cranberries? Yeah, I think 주주클럽's vocal, she didn't sound exactly the same, but she kind of resembled the vocal from Cranberries from my perspective. 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ut to talk about this remake, 소혜련, Tracy Sue라고도 하는데요. 이 Duck, 앞자라는 노래인데, this is

Obviously, Taiwanese pop singer Tracy Hsu, she released her remake later that very same year, back in 1996, actually, turning the track into an explosive hit across Taiwan. And interestingly, the quirky duck concept successfully revamped Hsu's image into a leading idol and also boosted Juju Club's international profile, too. 이렇게 또 의외의 리메이크 곡 그런 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했죠? 비록 좀 90년대에 나온 노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다인 씨, 주주클럽의 멤버잖아요. She actually, well, not so recently anymore. I think the year was back in 2020. She appeared on a TV show called 복면가왕. 복면가왕의 그 좀 근황을 알린 장면을 제가 봤었거든요. And she even shared news about her battle with cancer. 그래서 좀 희귀한 그 항암 치료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 원히트 원더지만 좀 명 곡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롱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래를 되게 실력 있게 부르시던데 독보적이잖아요. So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the original track just in a second. 이 원곡을 저희가 곧 있으면 들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After I introduce a few more messages from you guys. 우리 키시 모닝 그룹께서 You are looking good this morning. Oh, are you talking about me, Summer? Like, are you watching me right now? 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지? 어제 팩해서 그런가? 근데 이 모닝그룹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시면 If you're watching me on Vivo Radio right now, you're gonna see a logo, Morning Groove logo, and right next to that logo, there is me, a picture of me. Believe it or not, that is me.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입고 있는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로고에 있는 제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뭔가 AI 같은 그 인물이 딱 사람이 돼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토샵을 하실 수가 있지? 제가 봐도 제가 아닌 모닝그룹. 언젠가 회사 좀 잘 돼가지고 이 프로필 사진 싹 한번 새로 찍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우리 Marco Polo Morning Giver says Hi, 지금 생방인가요? 매일 아침 내 귀가 즐거워요. 내 귀의 캐리 그렇구나. 여러분들 좀 좋은 노래와 어떤 저의 그런 건방지고 좀 깝죽깝죽되는 제 목소리와 함께 즐거운 아침 보내고 계시는구나. Well, anyways, welcome to the program, Marco Polo. Looks like you have joined our open chat room. I have to really try to promote about our open chat room as much as I can. 이 오픈 채팅방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방송 안 할 때도 여러분들끼리 막 인사도 건네주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따뜻한 그런 모닝 그루버들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Alright, so here is one more message about that go-to spot. 단골집에 대해서 또 다른 문자가 있어서 요거 소개하고 노래 들어볼게요. 0117 모닝그루버 저희 부산에는요, 땡땡 국밥이라고 엄청난 순댓국 맛집이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 로컬도 늘 웨이팅을 걸어야 해서 점점 먹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 수영 보내놓고 그 사이에 대기 걸어놓으면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아이 끝나고 같이 먹으면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부산 오시면 꼭 추천해요. 대기를 걸어도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먹는 거예요. 뭔가 좀 한산한 시간에? Yeah, this is the thing about visiting Koreans go to places in Korea. 맛집을 좀 가시려면은 여러분들 좀 쉽지가 않아요. It's like a huge competition. You need to download a few apps to set the queue of that restaurant. It's not easy.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맛집들 좀 빠릇빠릇한 사람들은 그래도 찾아가잖아요. You know, we are able to discover these restaurants, good restaurants indeed. We get so much information, but when it comes to the elderly, it got me thinking that it'll be not so easy for them to visit these places. 근데 사실 어른들도 이런 데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뭐 웨이팅 걸고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좀 젊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막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조금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맛돌이 식당 즐기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다그 캐치땡땡 이거 어플로 다 됐고 이래가지고, 아, 저조차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You know, we just gotta do as we are told to do to enjoy that great taste of a food at a restaurant. 하플 가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요즘엔 좀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우리 민줄 이나맘님께서 어머 피디님 셔츠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해피데이입니다라고 칭찬 하나 겟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민줄 이나맘. 셔츠 앞으로 좀 자주 입어볼까요? 맨날 반팔만 입다가 오늘 한번 기분 내봤습니다. But anyways, morning goobers, going back to our remake rewind,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This is 주주클럽 나는 나.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na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잘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모닝 그룹 쌈마피디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오,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 SHB? 신흥배 모닝그룹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Beable Radio. 민들리는 맘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b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폴로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왕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of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mall things. 같이 할게요. All the small things to care to bring. I'll take one little.

Rock and roll, everyone. Rock never dies. 0.3 morning group. 떡볶이 아닌가요? 전 3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 i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3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3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 i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짠 날아줘 못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 채 썰고 I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착착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a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자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Hey, hey, you, you,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글을 봐.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oob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s girlfriend.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our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서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So here on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해 볼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Fashion Back in the Days. 지금부터 라떼 패션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는지, 라떼는 어떤 걸 좀 입어줘야 킹카, 퀸카가 될 수 있었는지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Share your thoughts, memories, and stories about those throwback fashion in your generation. 라떼는 멜빵 바지가 유행이었어요. 화장실 가기에는 조금 불편해도 패션을 위해 감수하고 입었었죠. 이런 사연 좋습니다. Or you can send in something like back in the days, sunglasses that had light color were in fashion. My sunglasses were square shape and the color was coral pink. 혹은 라떼는 캉캉 치마가 유행했었어요. 아, 젤리 슈즈도 같이 유행해서 한 세트로 입고 다녔어요. 이런 사연 다 좋습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들, 라떼는 어떤 패션이 유행을 했었나요? 관련된 사연을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Now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Wonder Girls with Nobody.

Welcome back to our Friday's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is fashion trend back in the days.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더걸스 노래 듣고 왔죠. 복고의 아이돌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라떼 패션 관련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리 받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This is June 0289 Morning Groover. 라떼에는 남자 머리에 무스 바르는 게 유행했었어요. 앞머리를 깔끔하게 무스로 정리를 해줘야 진정한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참 느끼한 헤어스타일이에요. Back then, it was really trendy to apply mousse to men's hair. To become a true fashionista, you had to neatly style your bangs with a mousse. Looking back now, it's such a dated, outdated hairstyle. 무스 바르는 거 유행 진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듬뿍 머리에다가 발라서 그 꼬챙이 빗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얇은 빗으로 한번 샥 빗어주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느끼한데 무스를 바르는 건지 기름을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나 K 모닝그루버께서 저 때는 스키니진이 대유행이었어요. 처음에는 무난한 색상으로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색깔들이 더욱 과감해져서 색깔별로 스키니진이 다 나왔었죠. 소녀시대가 스키니진을 유행시키는데도 한몫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스키니진 절대 못 입어요. 피가 안 통해요. 라고 Back then, skinny jeans were all the rage. At first, everyone had a pair of neutral colors, but later on, the colors became bolder, vivid, and skinny jeans came out in all different colors. Girls' generation seemed to have played a big role in popularizing skinny jeans, and now, I definitely can't wear skinny jeans. They are too tight for me. Skinny jeans은 진짜 건강에도 안 좋은데, 꽤나 몇 년 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처음에 저도 무난한 색깔 회색 톤으로 된 스키니진이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새빨간 색깔과 그 다음에 완전 파란 색깔 이런 것들도 많이 입고 다닌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소녀시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소녀시대가 이 스키니진을 유행을 시켰잖아요. G 노래 때문에 아마 유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노래로 춤을 추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수련회 때. 갑자기 또 그 수련회 때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스키니진을 안 입고 다른 것을 입고 춤을 췄었는데 스키니진 입었으면 좀 소녀시대 같았을까요? 죄송합니다. Morning Groovers, continue sharing any memories or recollections you have about throwback fashion items. 계속해서 라떼 패션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peaking of girls' generation, let's take a listen to G.

So I talked about my little dance performance back in high school, dancing to the song G by Girls' Generation. And I told you guys that I wasn't wearing any skinny jeans when I was doing the performance. 그래서 박은희 팀장님께서 그럼 도대체 뭘 입고 춘 거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옷은 입었고요. 이때 미니스커트를 입었었어요. 너무 과감하죠? 근데 이유가 나름 있습니다. 이 소녀시대 노래 G만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카라의 Rock Your Body랑 같이 뭔가 이렇게 매쉬업을 해가지고 노래를 믹싱을 해서 공연을 했었기 때문에 두 곡을 쳤거든요. 근데 메인이 카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스커트에다가 스타킹을 신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But anyways,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 explore cherished throwback memories. Once again, today's topic revolves around old-fashioned items. 오늘은 라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829 Morning Groover said, Do you remember the brand Get Used? That brand was really trendy in my generation, and wearing a tight t-shirt with white pants was a thing. 아, 이 쫄티라고 하죠. 정말 몸에 쫙 붙는 그런 반팔 티셔츠에다가 와이드 팬츠를 입는 건 요즘에도 근데 이런 패션 유행하지 않나요? 아, 쫄티까지는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와이드 패션은 또 워낙 유행을 하니까 요즘 다시 유행은 돌고 돕니다. 아, 스키니진 다들 버리셨나요? 나중에 스키니진 유행 돌아오는 거 아닌가 너무 두려운데요. 전 스키니진 너무 불편해서 안 입고 싶거든요. 우리 0312 모닝그룹업께서 떡볶이 코트 아시는 분? 학생 때는 이거 하나씩 다 입고 다녔어요. 솔직히 지금 봐도 교복룩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듯해요. 떡볶이 코트 저도 입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거의 문신 수준으로 몸에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저 때는 에메랄드 파란 색깔, 또 튀는 색깔을 좋아했었어서 제가 그런 색의 떡볶이 코트를 입었었는데 우리 모닝그룹어들도 떡볶이 코트 입으셨나요? Anyways, I'm gonna be back with more of your messages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WOW! Kara, Rock You!

Thank you so much for reminiscing my memory, 박은희 팀장님. 학교 빡세 듣고 왔습니다. 1245님 그룹업께서 제가 학생 때는 힙합 패션이 유행이라 체인을 바지에 달고 다니는 거 많이들 했었죠. When I was a student, hip-hop fashion was trendy, so people used to wear chains hanging from their pants. A lot of people did it. 이 체인 달고 다니는 거 저 초등학교 때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입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기억하고 말고요. 힙합 얘기 나오니까 저희가 힙합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Ring My Bell by Dynamic Duo 그리고 featuring Naul.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월요일에 뮤직 부티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let me start with a song that I heard some time ago. 그 최근에 들었던 발견한 곡인데, 와, 이 연주는 누가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밴드였습니다. So it's a sort of a collaborative project band named Atomic Habits. Atomic Habits.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정 멤버를 갖고 있는 밴드라기보다는 it's very collaborative. What I mean by collaborative is it involves different people, not same people all the time, but different people sometimes, whenever necessary or whenever needed. 근데 이제 고정 멤버 같이 활동하는 분이 계시긴 한데 drummer Chris Dave and the guitar and vocal Marcus King. 이제 Chris Dave 이분 같은 경우는 he is a renowned session drummer. He drummed for D'Angelo, Robert Glasper, and Adele. So you can kind of see he has the credentials as a session drummer. 네, 굉장히 독특한 두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드러머이고요. Marcus King is known as a you know, Grammy nominated Americana artist, 뭐 blues, soul, southern rock, Americana 그 장르 기반의 기타리스트, singer입니다. 베이시스트는 여러분이 계신데 이 자주 참여하시는 분은 Mono

니온이라는 베이시스트 있는데 he's known as the bassist for Prince. Prince 이제 세션 베이시스트로도 이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So Atomic Habits, the fixed member isn't so important, but more like you know who is here for this jam kind of. 이번 공연에는 누가 모였는지가 좀 더 이렇게 이 밴드를 정의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서 굉장히 좀 너무 이 쿨하다. 너무 그루비한데 it sounds just so free. 뭔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상당히 그 라이브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음악, 이 음악에서 오늘 영감을 얻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This is Atomic Habits. It's a live version,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The song is called Inglewood Motel.

So you're listening to Atomic Habits 듣고 계시죠? Inglewood Motel live at the Newport Jazz Festival. 그러니까 이 곡은 I think you have to listen to it via live version. 이 곡이 이제 스튜디오 버전으로 나왔는지 I'm not sure. 근데 because what makes this track really outstanding is you can kind of notice how the musicians interact with each other. 연주자들끼리 뭔가 주고받는 이 인터플레이라고 하죠. I think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vibe, you will love this track. 베이스나 드럼의 그루브도 너무 좋고요. Very minimal sounding too. But sounds so groovy, don't you think? 그래서 Atomic Habits, Inglewood Motel 이들의 좀 작업 방식이나 어떤 이 활동 방식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는데 Next Band also kind of have that kind of you know format when it comes to membership of the band. 다음 트랙은 이 Scary Goldings라는 밴드인데요. It is more of a project because it is led by this organist, Hammond organ을 치시는 Larry Goldings라는 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it just involves different players every time.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왔는지 누가 연주하는지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And this track by Scary Goldings features one of my favorite guitarists, John Scofield, jazz guitarist John Scofield. 아까 또 이제 그 Prince jazz bassist라고 말씀드렸었죠. I just mentioned the track before Atomic Habits, the bassist Mono Neon, the Prince session bassist. He is part of this song as well. 그래서 와, fantastic musician that's going to participate in this song.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Scary Goldings라는 프로젝트의 곡인데요.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This song is titled Cornish Hen. One, two, three.

Sherry Golding's Cornish Hen featuring John Scofield and Mono Neon on bass. Wisdom님께서 이 건반 소리도 좋아해요. Yeah, that is the sound of a Hammond organ played by Larry Golding, the leader of the project, the Scary Goldings. 예전에 I believe we did a special on organs on the segment before. Hammond organ, 이 얘기했었죠. Hammond organ was sort of a 경량화된, 개량된 약간 그 대중음악을 위한 organ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sort of a streamlined version of pipe organ for church, which is quite heavy and really hard to install. But Hammond organ is, you know, relatively portable and smaller to carry around.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어할 때 이 가지고 다녔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So, these two bands that we just listened to, Scary Goldings and Atomic Habits, I think what I love about those two bands is they have the nature of a jam band. Jam band, jam music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jam band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장르라기보다는 그 공연, 라이브에서 음악을 뭔가 만들어가는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You know, the nature of jamming is doing it on the spot.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어떤 곡을 연주를 하는데 어떤 기존의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면은 뭐 원래 3, 4분이었던 곡이 12분, 막 20분까지 가는 그 기분에 따라서 이제 멤버들이 그거를 jamming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음악을 말합니다. So, I guess a jam band, jam music is very much improvisational because, you know, it is up to the members on stage to take it to wherever they want.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곡을 해도 다른 연주가 나오고요. You can really even time their running time. 얼마나 긴 연주가 될지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 think the interaction on stage between the members are very, very important. 그래서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한 이 jam band의 문화가 상당히 멋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jam band의 굉장히 유명한 밴드 중에 하나의 곡을, 한 밴드의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I picked one of the representative jam band, Fish라는 밴드인데요.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Fish Free.

Yes, Fish Free라는 곡이었습니다. One of the most awesome jam band. So if you listen to this song, Fish Free, their live version, 이게 지금 이제 곡이 3분 48초였거든요. If you listen to their live version, it's like usually 8 or 10 minutes long.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That's the beauty of jamming, right? Jamming. 뭔가 리허설 스페이스에서 뭔가 같이 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So, I guess the grandfather of jam band is, you know, Grateful Dead. 사실 Grateful Dead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Fish의 이제 형님격이기도 하죠. 사실 Grateful Dead만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you know, the legacy and John Mayer도 이 Grateful Dead 지금 이제 생존하는 멤버들과 투어를 하기도 했잖아요. So that is, you know, why I have huge respect for John Mayer. He knows where this spirit came from. 그래서 Grateful Dead의 이 곡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진짜 10분, 15분이 되는 곡이거든요. Uncle John's Band라는 곡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뮤직보티크는요, 약간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들의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되어지는 편곡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Today on Music Boutique, I'd like to talk about what I believe to be the greatest supporter of singer-songwriters, the arranger. 어떻게 보면은 뭐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나 작곡가, 이 프로듀서보다도 덜 알려진 게 바로 이 편곡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In many ways, the role of an arranger is less recognized than that of the artist, the composer, and even the producer. 하지만 뭐 어떤 아티스트는 이 작곡하고 편곡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프로듀서는 편곡을 같이 하는 프로듀서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편곡자를 완전 다른 분으로 따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you know, some artists write and arrange their own music, and some producers take on the arranging duties themselves, while others bring in a dedicated arranger to do the job. 편곡자의 역할을 쉽게 말하면은 곡에 이제 옷을 입히는 일이라고 할수 있죠. To put it simply, the role of the arranger is to dress the song.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요. 그냥 정의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 편곡자는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곡을 봤죠. 코드 정도는 이제, 갖춰진 그런 곡을 봤습니다. 그 곡을 받아서 어떤 구성과 전개, 또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리듬감을 입혀서 완성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So in most cases, the arranger takes the melody and the chords of a piece with lyrics and decide how the song will be structured, how it will unfold, what kind of musical color, rhythm it will be given to make it complete.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가요의 이 훌륭한 편곡자들 분들을 좀 조명을 할까 합니다. Let me start with who I consider to be my own pick of probably the best arranger ever in Korean music. 제가 생각하는 이 한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편곡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바로 조동익 씨입니다. 조동익 씨는 이잘 아시겠지만 어떤 날의 멤버였죠. He was the other half of the duo 어떤 날 along with 이병우. 조동익 씨는 정말 많은 곡을 편곡을 하셨어요. He's probably arranged more than 1,000 songs during the course of his career. 그래서 어떤 곡을 솔직히 이렇게 가져와야 될까도 상당한 고민이었는데 일단 생각나는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This one is kind of special because he actually wrote the song as well. 작사, 작곡, 편곡까지 직접 담당을 하신 곡인데 이 박학기 씨의 곡인데요. It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 think the way to know whether it's a good arrangement, I think easiest way to do it is if you listen to a song that was released like 30 or 40 years ago, and it sounds still very good. 지금 들어도 이 촌스럽지 않고 완성도가 높고 여러 면에서 그런 곡이라면 일단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좋은 편곡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This song is kind of special because, you know, 조동익 doesn't write that many songs, right? But this one he wrote and arranged himself. 그래서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89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박학기입니다. 향기로운 추억.

향기로운 추억, 박학기, arranged by 조동익. Remember, this was released in 1989, 89년도에 발표되었으니까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나요? Sounds very classy still, doesn't it? 그 당시에는 참 없었던 그런 느낌인데 이 보사노바적인 어떤 리듬이 쓰여졌죠. And you can hear the classical guitar and very minimal arrangement. 80년도에 나왔던 곡, 90년도에 나왔던 가요도 이렇게 이런 어떤 텍스처를 가진 가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익 씨의 편곡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This one is by 장필순. As you know, 장필순 and you know, 조동익 are married. 장필순 씨의 음악을 대부분의 이제 곡들을 조동익 씨가 편곡을 하셨는데 I especially love this song by 장필순. 원래는 이제 포크나 이제 모던 락 성향으로 이제 많이 노래들을 부르셨는데요. 장필순 씨가 as you know she was kind of centered around the folk style and the modern rock style. But this song was kind of incorporates a lot of electronic samples. 그래서 뭔가 이 아주 막 과하지 않은 그런 일렉트로닉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해준 그런 곡인데 하지만 또 장필순 씨의 어떤 음색이나 어떤 뮤지컬리티를 살린 상태에서 이 아주 훌륭한 편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못 들어보신 쓸만한 그런 곡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So this is 장필순 Helicopter arranged by 조동익.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just getting started with our Music Boutique segment, the Arranger edition of Music Boutique. 이 편곡자 에디션은 아마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So, we started off with who I consider to be probably the greatest arranger of all time in Korea, 조동익. 박학기 씨의 향기로운 추억 먼저 들으셨는데, 모모님께서 박학기 씨의 곡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듣던 기억 느끼며 들으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네요. 그때는 이런 가사 느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Kind of I get teary-eyed, kind of reminiscing the days of listening to this song when I was younger. And how could a younger version of me understood lyrics like this?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느껴지시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리콥터 장필순 씨의 곡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음악인데 EQ님은 일렉에 끌리시는 타입. Right. I love that song, Helicopter, because it definitely suggested a new direction for the artist 장필순, and it was made possible by the arrangement and the producing of 조동익. 뭐 물론 이 곡에서는 이제 편곡자의 이제 역할 그 이상이었죠. 아예 프로듀싱 자체를 조동익 씨가 했기 때문에 I think a great producer and arranger what they can do for the artist is steer them to a direction that they wouldn't have thought of. The artist wouldn't have thought of themselves. 아티스트들이 혼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또 프로듀서 또 이 편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조동욱 씨는 정말 탁월한 편곡자였다고 생각합니다. And this one, next track is by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어떤 날이라는 듀오는 이제 조동욱 씨와 기타리스트 이병우 씨의 그런 듀오였죠. 이병우 also was a great arranger. Although 이병우 wasn't really prolific with his arrangement work, 많은 다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지만은 ones that he did work on was really good ones. 이 양희은 씨의 노래인데요, 그해 겨울이라는 노래인데 91년에 이제 발표된 양희은 씨의 데뷔 20주년 앨범이었습니다. So at the time, 이병우 was studying in Austria. Austria에서 이 어떤 날 이제 해체 이후에 유학을 하던 중에 이제 이병우 씨가 이 곡을 이 앨범을 양희은 씨와 같이 만들었는데 it was very simple, just one classical guitar and 양희은's singing, and that was pretty much it. 근데 양희은 씨 본인도 이 정말 애착을 가진 음반 중에 하나로 이 앨범을 꼽으신다고 합니다. 91년도에 발표된 곡인데 It was just the one guitar and one vocal, one take. 그러니까 양희은 씨 말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해야 됐다라고 하셨는데 I think 진짜 it was one of the masterpieces of Korean music. 그 이병우 씨의 그 나일론 기타 그 어레인지먼트가 진짜 너무 세련됐고 와 진짜 훌륭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양희은 with 이병우 그의 겨울.

0: That was 그해 겨울 양이은 arranged by 이병우 and composed by 이병우 as well. So in this case, he was the composer, arranger, and the producer. 그쵸? 오늘은 이제 편곡자로서의 역할만 소개해드릴까 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So what 양이은 said about this album, right?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991년 앨범은 원 기타 원 보컬로 내가 숨을 데가 없다. 죽자고 노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As you can see, there's no, effects or layers of sound that can, I don't know, be a safeguard for your voice. 그죠? 그냥 아주 raw한 클래식 기타와 목소리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위스덤님께서는 마치 슈베르트의 가곡 같기도 해요. Exactly. Sounds like Schubert's lyric song. I think that's what 이병우's background. I think he was studying classical guitar in Austria at the time. I think that's why where his influence kind of came from.
1: The background is 텅 빈 학교 운동장의 태극기만 한 instrumental by 이병우. Let's listen just a bit more and come back with part two of the show.